0: 최소한 모임은 있는지.
1: 수사는 있는지.
0: 최소한 모임은 있는지. 이 말씀을 주시 travel over some responsibility.